time now is 10 minutes past the hour or 6 o'clock. Current temperatures outside studio is 85 degrees. 여대상 땅기 크런치 시절로 KTB 89.7 FM 도난이 짜게리 연이

是那会举手 Fourth of July A-R-G-E-R N-D-E-E A-R-G-E-R The hot dog eating contest is not that 你跟 New York 아주 Coney Island 是那아주이야헛어내일아예고다디스두인데아주헛어나다이틀아자아주이야뜨퀴안나카피게뜨퀴드신이야혼니스나야이나혼니스나트롯어이야바한라스도에아주이야디데아예고이야다디스두아주이야헛어헛안데바히힌쓴도아주다나다아주다이야사안주노다리아신아주이야헛아이야다한다따도바후니는린기이야빼시나따이다디빌리디기아주이야디렛화이트앤블루헛노난다시쳐나고인리트하드듯아호헛아이야하이따이스고소헛안주노인디쳐아아따이라아주이야헛어디다하스안고다바지다후이따기콘다이아주이야바다하나오드퀴신한나코이아보다하니틀린고이아따이아따이라신이아주아비소인터내셔널스페이스스테이션다호에오다이드퀴즈다도유아고아신다하스